0: 너셔라도 너셔라도 생길이 하고 고수나 한게 잘 아, 꼬엘리 야한번 너셔라도
1: 우 깍깍심한 반찬이 그렇더라
0: 게 너셔라도 그런 가만다 자네 꾸냉 뚱뚱뚱뚱 비루다 갈 뱉어라 오신 bertopeta cari kuning tonton bang tanggal betul pun aduh nak aku jaluk pangapura ger